마침을 우마크 마침을 우마크 마힘을 우마크 두디아 노래 칼와리 실루에 옛날 칸다데 칼와리 안부 옛날 미터데 오 우리 안부를 가요 마크 소토 우리의 다이브를 가요 마크 난리 We thank you for the love of Jesus. Thank you for the cross of Calvary.